0: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This is THWH Palau.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캐시 데이비드슨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기적은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왕국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이며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곧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곳,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주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우리 곧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만유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부활의 육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제 경험상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극한, 그리고 지옥에서 여러분을 위해, 오직 여러분을 위해 겪으신 고통의 극한을 생각하십시오. 잠시 다른 모든 사람은 잊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그분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신중한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넘겨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받아야 할 분, 즉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 화해받아야 할 분은 아버지이셨고, 그분을 화해시킬 화해자, 곧 그분을 화해시켜 드릴 분을 보내신 분 또한 바로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가 만족하셨을 때, 즉 아버지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완전히 화목하게 되셨을 때에만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희생 제물에 대해 완전히 화목하게 되시고 완전히 만족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지옥에서 부활시키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 달력에 있는 명절이 아닙니다. 이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해 받으셔야 했던 아버지께서 화해자를 보내셨고 그 화해자이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바로 그 부활 덕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매일 기념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물리적 측면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요. 수요일 해질녘은 유월절, 즉 대절기의 시작이자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평소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매장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이 로마의 인장으로 봉인된 부분까지 다뤘습니다. 우리는 그 인장을 훼손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장을 훼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무덤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무덤을 지키기 위해 4명에서 16명의 병사로 구성된 경비대를 배치했습니다. 며칠이었을까요? 사흘입니다. 하루 반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로마 경비대가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날, 곧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부활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살펴보고 연구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제자였지만 무덤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시몬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했는데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증언을 받아 적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이자 목격자였습니다. 그 역시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일곱째 날, 곧 주일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이 절,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흘 만에 일어난 두 번째 지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요일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굴렸다는 말은 밀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이 대개 움푹 패인 곳에 있었고 무덤 입구를 덮기 위해 경사면을 따라 돌을 굴려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무덤이라도 무덤 문을 덮기 위해 언덕 아래로 돌을 굴려 내려놓으려면 약 20명의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 입구를 덮고 있던 돌이 큰 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16명의 로마 경비병 전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돌을 굴려 치우는 일은 수많은 남자가 동원되어야 할 엄청난 작업이었을 텐데 단 한 명의 천사가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자, 이 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얼굴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파수꾼들과 경비병들은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여인들이 그들을 밟고 지나간 것일까요? 왜냐하면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여자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돌이 옮겨져서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 돌을 치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늦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타나셨다는 사실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살로메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기름으로 닦으려고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장로 야고보, 사도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된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시각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진력해 시작되어 토요일 밤이 된 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일요일 해가 뜨기 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밤낮을 지내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인들이 무덤이 봉인되었거나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그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에 손을 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로 돌아가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하십시오. 보라,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천사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그곳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에 관한 다른 기록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오른쪽 편에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덤의 오른쪽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 단어는 눈물이 쏟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뉘었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나가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죽은 듯이 그들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 받아들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떨며 놀라워했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루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해 둔 향료를 가지고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 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곳에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사도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였다. 복음을 처음 전한 이는 여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였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이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은혜여. 사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일들을 전했습니다. 아시나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들의 말은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목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요한의 증언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주일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직 어두울 때 일찍 왔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일까요? 그녀는 무덤에서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지진을 목격한 것일까요? 2절, 마리아는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곧 요한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이 글을 쓴 요한은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아마포 옷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뜯겨진 로마의 봉인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을까요? 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포 옷들이 놓여 있는 것과 머리에 두르던 수건이 아마포 옷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 그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들어갔는데 그는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떠나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때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나신 분입니다. 이 만남에는 볼 것이 너무나 많으며 요한복음 10장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분을 정언사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정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분을 옮겨 두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반짝이지도 않았으며 후광도 없었고 땅에서 몇 피트나 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몸을 돌려 그분께 라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 천사가 말했듯이 왜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없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겪은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너희의 죄와 나의 죄를 대속하고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그분은 만족하셨다. 화해받아야 할 뿐이 지옥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화해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과 화해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치르신 그 모든 대가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계명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따르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미 거듭나신 분들 중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해 봅시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배에서 우러나오는 배운 적 없는 그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2: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0: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서를 공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수를 결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혼란과 산만함, 방해하는 것들을 결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와 산만함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마음의 명료함을, 마음의 평안을, 몸의 치유를 가져다 주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이니 그 결과로 그들은 남은 세상의 삶을 악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여러분은 과거의 이방인들이 택하는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한 잔치와

안에서 살게 하려 함입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십시오.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로서 누구든지 말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 함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닥친 불같은 시련을 보고 마치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니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어떤 종류의 범죄자나 심지어 간섭꾼으로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지닌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의인조차 구원을 얻기 어려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을 맡기고 선을 행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몇 가지 다른 성경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비방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 뭐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로마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 곧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0: 세상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전에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이제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니 세상이 조금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오히려 돌아서서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 전체를 통해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꼴을 닮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그 삶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같아지라고, 사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말하죠. 이 본을 따르라고. 그렇죠? 그 본을 따르라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다시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분은 그 지위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건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의 삶을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겸손과 존중의 본을 따릅시다. 서로 존중하고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양한 형태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4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고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이 사람들이 죄 속에 머물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곁에서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본보기가 되어 빛이 되어 그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말하길, 만약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인자나 도둑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아니면은 그 어떤 종류의 범죄자 때문도 아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시민적 시위나 질서 있는 시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악용해 폭도들이 되어 이곳저곳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도시를 불태우며 경찰과 서로를 폭행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 도시를 파괴하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바울은 여기서조차 그들을 살인자나 도둑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견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래,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네. 저들은 잘못하고 있어. 저들은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가리키면 세 개의 손가락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의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훌륭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주님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흔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든 흔들어 주십시오. 저와 제 가정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든 행해 주십시오.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들을 드러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구원을 얻기 어려운데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의 몸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흔들어야 할 것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영광을 다시 가져오소서. 주 하나님, 말과 행함의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불이 임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오늘을 위해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저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평소라면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불러 모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며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나라들과 동네들 그리고 남녀노소에게 임하시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멜로디스 잭슨의 시 Altari Fences로 마칠게요. 저는 이 벽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벽들은 무너져야 해요. 당신을 들여보내고 당신을 내보내야 해요. 제 마음속에 변화가 보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우고 무엇이 떠나야 하고 무엇이 남아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도록 은혜와 도움을 주세요. 도대체 내가 이 담장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던 걸까?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보인다면 어쩌지? 담장이 나를 숨기려 하지 않는 저편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나는 볼 수 있다. 이 담장들은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 사라지면 사람들이 눈치챌까? 사람들이 경계를 지킬까? 어쨌든 이건 나를 보호하는 거니까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들여놓고 싶은 모든 아름다움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정리할 것도 있고 길을 뚫어두려면 할 일이 있겠지만 그 풍경을 볼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방해물도 어리석은 소품도 없다. 아, 우리가 그 벽을 세우기 위해 써왔던 것들, 우리가 그 벽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지쳐버렸는지, 그 벽을 지키고 유지하려던 대가,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을 뿐입니다. 그 벽은 환영하지도 응원하지도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숨을 수 있게 해주는 허위의 안도감일 뿐입니다. 그러니 벽을 허물어버립시다. 모든 산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가식적인 겸손도 허물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여정에는 벽을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갈라놓던 분리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그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를 갈라놓는 벽들을 허물고 그분의 왕국을 세웁시다. 존귀와 겸손, 거룩함과 신뢰가 있는 왕국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왕국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